0: 하지 계산하고 온 거지
1: 글라스 슈가는
0: 뭐라 맞아 맞아 먹기다 여러분 뭐라 카다 낚시 이제 그렇게 전해야 되겠마
1: 나 사는 여러분 뭐라 간다 하지도 여러분 뭐라 하는 게 뭐지